0: 피숭 제목에 일하이
1: 바바치우
0: 기숭 나는 생중이 기숭 밀다는
1: 바바치움 저의 돈트마트
0: 아슬란 기숭 두바카임 제목에 아비세니 이스탄불아 빌 치시 전달 딕바카이룸 이치 치시 젊으슨 군에 되면 골라이
1: Acele acelde evlenemedim.
0: De bakayım pa. Bu karnındaki bebeğin babası kimdir?
1: Şey babacığım.
0: Kimdir dedim sa. Kimdir dedim sa.
1: Ha budur babacığım.